0: 听越美好。
1: Timeless music you love。15살의 살인 우디씨 머린 호린 오영같던 단 석도 울지 하얗던 으로 비 보든 보든 스틸 댄 살라 앵그 우치 비 살네 우디식 순 도 간 이 흘러 렛 도 올라